0: 또 준비한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?
1: 영어 있어요. 오늘 지민 씨가 영어 준비했나?
0: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. You made us.
2: 표정 왜 그래? 표정.
0: We are today. Remember.
2: 아유, 그러고 나간 거 아니야?
0: 아니, 뒤에 있어요. 네. Remember.
2: Remember?
0: Remember. We love you.
2: We love you.
1: 야,
2: 그만해요.
1: 이렇게 끝내기에는.
0: 또 준비한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?
1: 오늘 지민 씨가 영어 준비했나?
0: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. You made us.
2: 표정 왜 그래?